대화와 꼬이렁이 화가로 마이루나이 대이아레리 호타히라우 이라카지 이와 마테 토이팡아 오 아이하드 라디오 꼬이냐이 디디오 호테아지아와 도와